떡 있어도 배에 처모 미혼 배도 예리로 예제임에 두이 하오 두이웨 와이 두꼬이로 와이 두꼬이로 와이 두 살루콘톤 두이 메우 아르지 두이 와이 두꼬이로 두꼬이로 와이 다코 두이 아코 토노 두이요